아바붐 빔빔 빔빔 빔빔 빔빔 고루수르와 하비 아바붐 빔빔 아싸리 랍디 텔레핀 텔레핀 아바수와 아주원이나 마원 쌍꽈수 마와 뱀수 마와 트럼펫수 차이 Praise the Lord. Come on, we sing, Baba. Mumbram yenye uradiye.